0: 그것
1: 그것
2: 그것
3: 그것도 뭘
0: 그것도 뭘
1: Chemistry minsan subject madalas bagay na wala tayo.
4: Who got that more?
5: More music?
6: Give it to me, baby.
5: Sa M-O-R, meron. More sabon.